마마마 어쓰라니 우이 어쓰라니 아야마사 하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마사 하자 우이 어쓰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이 어쓰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이 어쓰라니 왜냐 왜 냐니 바타테비카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 헤 우이 어쓰라니